0: 剑，助我手中钱，助我思维呀、啊，方望啊！
1: 我有上方剑，怕咩嚟？睇下你至得。
2: 王宗义，
0: 边个？
2: 系我咯。
0: 你系边个？
2: 哎呀，我把声你都听惯听熟噶啦，王宗义，做乜你咁大声喝问我啫吓？